0: 맞습니다. 사실 한국 북한 사다 그게 진리는 한번 내 진리 알아야 다시 다 동시에 지라는데 아 진리 수는 다시 그제 그런데 수사는 국군의 타비 아 타고 그 타비 사는 국군 하이비 내 진리 진실하게 일단 그나서 그런데 수사 같은 데 수사 비가서 있는 하는 게 자세 근데 보다 어디서든 아시 아시게니 공사되다 이다 군경다 서가자 건다 하나 찾아 다정 서세 세자자 아관네 이수 다같이 시군야자 그래서 기가 라이다 그게 나디 계시 권하이긴들 과정다 내 바꿔준다 무슨 저가 타는 두지야 두지 시작은 늦으면 되죠. 그, 난, 중대체, 대신 큰오 아시, 시신라인 사다, 사슴, 하여튼, 사슴, 원래다기, 우자시 흥노트, 아니, 캔슬, 주월은, 우월라이트, 근데 이대체, 사슴하고 아시, 카메라인다, 리무들은, 에스 중주의 공군, 아이치, 아즈, 라이든, 진의 지식을 해서 보타자, 시대자, 포스타, 아주 꼴러가, 아주 신호제, 뚜이지 꺼내 지금 신호제 라이다. 다, 내지, 내지, 세자, 기가 라이다. 그 세지, 세지니 이지, 자지 오시네. 아시스르게 내 지민이 그만 떨어져 공학자서 조인데 그날 사가 시기다 지겨시 알았습니다.
1: 그래서 큰 것은 다 필리 드라이닉 왜야 티치 와 광대.